이 못한 거지. 이따 그래. 보아이, 에이 까보 이거 성빈방 안 나이다. 너희가 게 모른다가 말랐고 하나이 말랐고 말랐던 거야 말랐던 거 말랐 거 미미미 키스 키스 그비 뭐랑 뭐가 키스 비 바이바이.